0: Are you interested in renewable energy? The Mind Training Society, in collaboration with De Beers Group, presents the SNOW Project, funded in part by the Government of Canada's Sectoral Workforce Solutions Program. Join us for a hands-on 20-hour solar energy course and explore career opportunities in the growing green energy sector. Upcoming courses scheduled in Yellowknife, Fort Simpson, Delaunay, and Pawlatuck in October 2026. For more information, call 888-765-0445 or email pasnow@mindtraining.ca.
1: Right, we do. So 그래서 떨어져서 사회에서 끄고 이기고 또 뛰고 그리고 자기한테 따라서 뛰어서 옷을 차라리 갈아서 서서 지나가서 차라서 고치지 서서 봐서 세대가 차라서 고치지 그 차라리 세대에서 뛰어 세대에 오니까 차차 제가 외라스타 사고도 비코하고 시간이요 스쿨 아투 카비저 해고하 외라스타고 제가 나도 사고도 나오죠 그건 사고죠 저도 보고 제가 시대 가을에 고가 잘라져요 소띠아위래 소띠아위래 타가라데 쿠르구일래 소띠아위래 소띠아위래 Sila, saya bila, sila, salah saya. Maka dia orang yang sahut itu saya tidak, sahut itu saya tidak tidak lalu kau, tidak lalu kau. Hari juga, hari lalu kau itu. Itu kan, saya kira orang sahut orang kan, kau tak, saya kira saya kira. Maka dia orang. Sot ada jiwa itu kau sila kata, tapi sila selada lah satu. Nanti kita kami ada bersih, so sakit lah kita. Ani justru orang itu jadi sakit, justru tolong hati le, hati itu jadi sakit juga. Ia kena kau sakit ada, sakit itu kena kau, masuk dalam dalam sini. 아무리 고마웠다는 것은 잘하고 고마웠다는 의지할 것 같아요. 수고했고. 도어치 잘하는 것은 끼고, 알기 잘하는 것은 끼고, 도사수 잘하는 것은 끼고가 생각이 있죠. 가는 수고했고. 가, 수고하는 것은 나 뛰어나고 있죠. 거짓 따라가고, 의지하고 했고, 내 뛰어나오다. 가는 것은 그 의지, 알기, 의지하기 뒤에. 뛰지. 我这里给小三对公司那个叫，是大人在这里抢，大人大人啊，过来一举动，少的是那个，哪里敢这个？这里抢的是呢，就是你抢的这地，我老家是我的，是大人在村里面找着，真的找着没过来，看这啦，我这个讲对了，我这个真的啥都是那个。是这一家的事情，我再搞点子知道可以回来，我看看再过来。哥哥，伢子在那笑了，咋的？我这个。